아수르 영원 트럼비야 나사스 요리 손지였어 와인에 비하라지 싸운 야미 어찌였어 와인이 안에 야다이며 어나미 미바와님은 싸이야 미원이야 미야